0: 다 나가는 신기 다 이제 좀 뭐 박원 사디기 아니 다 가다 미티비 쳐 탐제 좀 윤도 자네 계시기 껴 타다 세바이나 학벌베 시시시벌로 봐도 주에베 아니 가수래 집지기 껴 타다 세나 심 코란 그 땡래야 윤자야 누버지 랑자수야체 심 그 유지야디 유진지 싸도 주고 하면 되네 코라 리밤 아니 세 등이도 코라 랑간 거 여대지 이번 인도 자네 아니 집지 탐지 좀 인도 자네 추근 탐지배 다 툴로 추밤 켄대게 지다 사과를 다 투모인배 다 산지에게 변화 가서 우리 켄배 연대로 조지디 지도 진이게 추어 탐지 투유직을 직접도 쓰게 되네 냠진 대버지 어디 소인 사리
1: The reference to the Buddha as Bhagavan, which is translated as the Blessed One here. The Bhagavan, the Sanskrit term, connotes someone who has conquered the negativity. And here, the negative forces. And here, by negative forces, one refers to the four maras, or the four obstructive forces, such as mental afflictions and so on. And of course, there are many different levels of subtlety in the identification of these four maras, or the four obstructive forces. And Buddha is someone who has transcended all of these obstructive forces and is totally free from all the stains and limitations, imposed by these four obstructive forces. So when, as a result of one's cultivation of deep insight, one overcomes and transcends all of these obstructive forces, then one can say that all the factors that obscure the true vision of the cognition are removed. And since by nature consciousness or cognition have the capacity, the natural capacity to understand, to know, and to be aware, so once all the obstructive forces are removed which impede our vision, then the natural capacity of the cognition is fully enhanced and culminates, and therefore one attains this all-knowing state, omniscient, which is the principal characteristic of Buddha's omniscient mind, and one of the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the Buddha's omniscient mind is to realize both the conventional, the relative, and the ultimate truth within a single cognitive event at a single moment.
0: Jumdendeda, Samunawa, Samusuzenda, so Chidashinigan, Chidawara Sumiyasari, Takawa, Tokakawa, Induzane, Samu. That in Nawa Suzane. 야나 대니 지지도 세벌 자 초연아 된데게다 지인도 된스로 녀바 쇼소스 야 대세 주스 무슨 바보 전에서 원주 대세 주스 바 삼바 첨보 수자네 청춥 삼바 세야디 시럽기 청줄을 믹 닝지 심전을 믹스 청춥 세야들이야 디 청춥스 간다 레트 저도 되게 지 지금쯤에 다들 되게 지 용과 하면서 니는 자네다 네 창조가서 너도 이게 안다 제외 연대 됐지 다 네 창조가서 자네 아니다 들으르베다 동이 더베라 로서 쓰고 메라 들으르베다 간다 연이 시르기 창조를 믹스는 자네 다 배지 답은 있는 게 힘들어 쓰고 메라 Any ninji, Simjan, Jandu, Samba, Simjan, Dumil, Jumdu, Samba. Then they can don't tap shiki and then Pakwa Susan, Soji Sale Pakwa. Don't do news on top of that, you see, Guru Dending Yenchelia, Pakwa saying, but then did it, Sajus of Satangui Kazota, Sai and the top thing in Chigi, Saju Wunju Susaneta, Kazota, Sachuba. Then they will Sachuba, she's a bit too soon. 아니 전주 삼바

0: mingde shakwa tsamshi. Ta tereka tuwane sungu yawarade yine, nang zimbali ya, chidarbe nyongwaan la nawa nanshin, tsuktuwa, tuge rungzuktuwa chigita sungu yawarade. Tende shimei na, ene shi didu da, chig ene giti sangen sadri teri, kon jyotuya me tinga chigi. Kor ngobu kanta kanyi na ya, kora rang rangi, tashi uri pege ngoan, chik tsinyin zimbe ngo, chik tenji tengne mena, ene ko penyu se adi yong tuya me tinga chigi. Diba, namdo kwezang ima ina, ene, tena kawalo nabore, nabore kawalo se labdani, ten di dea chigi. Tedi chegu yamar ba, chedri ima indi zane, ko ene sem dindu sungi gari.
1: So we spoke about the Chitta Matrin or the Vijnanavadin mind-only schools, our understanding of the no-self of phenomena in terms of the absence of duality of subject and object, and also how they argued that the objective, seemingly objective reality of matter that we perceive outside is in the final analysis an extension or a projection of the subjective mind. Although they reject the notion of an external objective reality of matter, but yet they maintain the substantial reality of the mind or the subjective experience or the consciousness, because they argue that if the mind or the consciousness do not possess any absolute intrinsic reality, then there is simply no basis upon which we can make such distinctions between good and bad and beneficial, what is harmful and what is helpful and so on. Therefore, they accept that in order for a thing or an event to have any reality, any existence, it must have some kind of substantial reality, which then serves as a basis to allow for its various functions to be tenable on it.
0: Oh yeah. So today, in my discussion, da, jom den degi, ene ka, nalolia, ane bende shijing shung didawo, eno chue tamje, sune changshou sudun param, sune namjing pagi. Chö tam jalo ene ngon yidru be don le shen sun yidru zane dan di da ji jin ba ka la na ene halam be cha chadal du yo re chadal do de be da di ngon ne da na da da ba da sem din du she ji shen ngon ne du si yidru zane da an di ene da halam be chadal do ba da di ri yin be yidru zane da ene jom den de ge gong ba mo ma de ka re re da ba yin na ene wa dan do de gong ji gi
2: 控制 가자 대시도 동에 동이 세네. 거다 수명이 미르자네. 에너다 동시 최전 샹왕스. 에너다 샹왕 다 가지다 가소데 샹왕 조든 뉘제체. 다 가나 가이네면 샹왕 조든 뉘제체. 제네다 저리 미르자네. 뉘제가 당 아주 편년 되는 게 저기 아래. 대화 동에서 아주 뉘제가 셔나 차되게 아래. 자 저리 미르자네다 조 샹왕 뉘제가 샹왕도 조를 지니. 다 샹왕 대인이 강게 동안 가셨디 아니 군다 군다라 남자부 군다다 아니 가사디 신용세 군다 저 손배 남겼다 대야도 신용세 군다 사대리 이번에 강제 군다 셋 다 샹와 아니 다 다마다게 샹와 강이나야 다 뒤에디 아니 가셔 그게 가셔 군다지 동배 아니 동배 용주티세 저는 어떤 신이 숨 채니 아다 디디 세뉴 숨부디 모 숨 챤이 다 모니 숨 챤이 다 디 숨부디 레절이야 모요 동수 맨다르 야레스 봐 아니 샤와 께와 모니 메바 아니 군다 아니 세뉴 모니 메바 any 용주 전타방 5년 해봤어요. 딱 5년 미수 숨